0: 부를 때 이 아래리.
1: 긴가 타케 하 키나 키나 나 테카 하우가 허리케인지 힝아야 모아나 파시피카 이 타라이와 투킹아 슈퍼 럭비 파시픽 아이 힝아 모아나 파시피카 에리마티카우 키 테카우마 피투 이 테파파타카로 오 노스 하바 코 조슈 모비 오가 허리케인스 테 피투 마양이 오 테케무 이 토토테 파카타이타이 테 하우루아 투아타히 나 와이카 파이 카하가 허리케인지 테 하우루아 투아루아 나 테네 위키토리아 카 노호 tonunga hurricanes ki te tihi o te ripanga whakataitai. Koe a ngā kohinga awātea i tēnei rā, i tēnei haura. Te kai kawe a motu i ngā kaupapa Māori ki ngā pito whānui o te motu. He mea taunaki e Manukau Urban Māori Authority, ngā tau ko te whānau o Waipareira.